몽골로 밭이 짓는 법판이 꽈와 반도우. 라이탈라. 또 가르비리. 간단구 시카로니 위스버들리 노노마디아닝 말할 간단딩 아르부자 질릭질릭. 와, 마부르고요, 긴정, 파란, 바랑, 녀롯, 녀롯, 굴루, 시토, 피샤, 굴루, 닝, 가짱, 굿, 만도, 노바디. 에, 브라마디리, 다, 굴레기, 빌로, 코난간, 뚜멍궁, 테, 고파티다, 오브라, 아브레, 바리샨, 소코잉, 우폴로, 위요, 파랑.